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도현 씨의 찬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이라는 찬양 시작할게요.

김도연의 여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사랑에 대한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여기저기서 출책들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가처권 지역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수도권에서도요. 네, 경기 지역에서도 많이들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분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택을 드릴게요. 오늘 이 아침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로 들어오시고요. 좀 분주하네요. 좀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분주, 네, 이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우리 뜨란 가족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 좀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유.

또는 분주 요 두 글자 선택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저는 약간 좀 경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여유로운데 이제 주말 주일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니까 좀 왠지 좀 바빠지지 않을까? 좀 분주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유로워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좀 바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피디님 방송 끝나면 바로 퇴근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이 더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유와 분주의 약간 경계 딱 중간에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우리 뜰한 가족 여러분들은 여유로우신가요? 좀 분주하신가요? 선택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줄라의 프로젝트 앨범엔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출첵 제시어는요, 선택권을 드렸어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 좀 분주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분주 이렇게 들어오세요라고 했더니 어머 다들 여유가 있으신데요. 여유라고도 다들 들어가지고 계세요. 2667번님께서도 여유로 출첵하고요. 집으로 가렵니다.

있고요. 어제 월차를 내고 맞아요. 그 야구 경기 보러 가신다 하셨잖아요. 다녀오셨대요. 이겼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40분 중단도 되었지만 치열한 접전 중에 동점이 되고 경기가 세 번이나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었죠. 저는 직접 관람을 별로 좋아하거나 선호하진 않은데 아내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곤 합니다. 여유 있게 집에서 보는 게 좋은데 말이죠. 라고요. 네. 근데 여기 봤을 때는 아내가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1595번님도 같이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네. 잘 하셨습니다. 월차 내고 다녀오신 보람이 있네요. 네. 여유라고 들어주셨고요. 3459번님, 그리고 6181번님도 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1번님도 여유, 점점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찬양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7201번님, 아, 그렇군요. 코너 이후에도 방송사에서는 모두 일하시는군요. 그럼요. 여러분, 24시간 멈추지 않고 방송이 나갈 수 있다는 거는요. 이 PD들이 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주와 여유가 항상 공존합니다. 저도 지금은 여유롭지만 조금 후에는 분주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네. 아마 이지영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죠? 우리 7201번님. 오늘 하루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 주일이 있잖아요. 네, 주말 주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들 끝까지 네, 파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소리엘의 쉼터를 먼저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신청곡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주하신가요? 여유 또는 분주로 선택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네, 사랑이들한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유로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분주함으로 함께 하고 있진 않은지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유, 조금 분주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분주로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디의 찬양 함께 나눴고요. 이 곡은 6181번님께서 네, 며칠 전부터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함께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지영님이 아니라 이혜영님이셨네요. 제가 잘 기억해 둘게요. 이지영님도 애청자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혜영입니다. 피디님 하셨는데 네, 우리 이혜영님 반갑습니다. 0688번님 할렐루야 분주. 와, 드디어 분주하다 하시는 분 한 분 들어오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친정 부모님 댁에 가느라 좀

분주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몸은 분주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친정에 가면은 왠지 어린아이, 정말 왜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곳. 친정이 아닐까 하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여유 또는 분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고요. 1595번님, 야구장 다시 간 듯한 그런 기분이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분 드시라고 제가 네, 들려드렸어요. 많은 그 짧은 스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왠지 야구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육안의 82번님, 지금은 여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뜨란 들어오셔서 분주하신 분들은 분주. 아, 지금 너무 여유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 요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감사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C5 밴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은의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이었습니다. 892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직은 여유롭지만 오늘은 분주로울 것 같아요. 네, 분주할 것 같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신청합니다. 라고요.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이 여유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1244번님 분주하셨어요. 담낭 제거 수술 앞두고요. 출근 전에 잠시 병원에 들러서 여러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 1244번님 그 전에 수술 잘 되시기를 같이 응원하고요.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김보규 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침 콘서트.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찬양사역자 현채연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 유튜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조금만 나중이면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순종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가장 긴장해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군대를 점검해야 되겠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며칠 동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전투 능력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공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할례 직후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해진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계의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너희에게 무기가 있느냐? 이것보다 너희는 나와 언약 안에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복보다 먼저 예배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자녀로 서 있느냐?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여리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참된 의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투력을 잠시 내려놓게 하신 거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의 승리는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너희의 안전은 성벽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장 약할 때에도 나와 함께라면 너희는 가장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즉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지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 순종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주의를 지키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헌신을 하면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약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0: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약해지는 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려놓아야 해서 혹시 두렵습니까? 붙들던 것을 포기해야 해서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순종의 자리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노예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 수치를 끊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로 불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들이 있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생각이 우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너는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상처의 이름으로 불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끊고 새 정체성을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치유에는 때로 통증이 따릅니다. 회복에는 때로 절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칼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와 수치와 노예 근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전쟁보다 먼저 언약이기 때문이고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이고 정복보다 먼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냐?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자기 힘은 무엇이냐? 오늘 네 마음에 할례 받아야 할 자리는 어디냐?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힘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강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사불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그런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이들은 매주 금요일 이부 시간 뜨란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모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찬양사역자 현채연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 콘서트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한번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앞에 네. 지금 카메라 네.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현채연 사모입니다. 네.
0: 환영합니다. 네.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1: 네.
0: 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 지금 제가 7시 15분에 출발해서 9시 30분에 가까이 도착한 것 같아요.
0: 2시간 정도 걸리셨네요.
1: 네네,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0: 아침은 드셨어요?
1: 네.
0: 다행이네요.
1: 오늘 짧게 먹고 왔습니다.
0: 아닌데 보니까 혼자 오지 않으시고 네. 같이 오신 분이 계시죠?
1: 네, 저희 남편. 함께 왔습니다.
0: 남편, 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우리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교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저는 부산의 작은 개척교회 이름은 열매 맺는 교회고요.
0: 네네. 네,
1: 문현동에 있습니다.
0: 네. 와, 열매 맺는 교회. 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1: 네. 네.
0: 그렇게 개척교회인가요?
1: 네, 개척교회입니다.
0: 네.

0: 부산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교회로 네, 잘또 목양도 하고 계시고요. 오늘 근데 사모님 모시고 또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잖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어떻게 성도님들께 좀 얘기하고 오셨어요?
1: 아, 그냥 네, 방송한다고. 근데 다들 바쁘시고, 네, 또 일하시는 시간이다 보니까
0: 네네.
1: 아침이라서, 네, 어떻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아마 방송 끝나고도 다시 보실 수가
1: 아,
0: 있으시니까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오늘 하집사님께서도 썸머 기간에 콘서트라니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제 아내도요. 현시라서 더 반갑습니다.
1: 아, 현실 잘 없는데. 아, 네. 아,
0: 없잖아요. 오,
1: 반갑습니다. 네.
0: 네. 그래서 더 가족처럼 느껴지시는 것
1: 아, 네.
0: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썸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침 콘서트 준비를 중간중간 했으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채연님이라고 우리 육아는 81번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서 또 예쁘게 잘또 목회도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1: 네.
0: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네.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1: 정확히 이제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창원 극동방송 보금성 경연대회이지 않나
0: 네.
1: 싶어요.
0: 오.
1: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고신대학교 보금성 경연대회 나가서 이제 금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이제
0: 네.
1: 그때 많은 분들이 찬양 사역을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정말 강한 좀 확신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전적인 기도를 했는데,
0: 네.
1: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또한 작곡가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창원 극동방송 보금송 경연대회 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창사 1주년 기념이었다고.
0: 오래됐네요,
1: 네네.
0: 그러면.
1: 오래했습니다. 네,
0: 네네.
1: 그래가지고 그때 대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예선 두번 정도 있고 본선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찬양 사역자로서 했던 길을 보여주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0: 네네.
1: 그러면서 그 본선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음반상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음반상이 음반을 내주시는 상이어가지고,
0: 네.
1: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그게 바로 나올 줄 알았던 그 음반이 또 7년의 세월이
0: 왜 이렇게 오래
1: 걸립니다. 네.
0: 걸렸을까요?
1: 그런데
0: 네.
1: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확신을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괜찮았거든요. 그것도
0: 네.
1: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면 중간에 힘들거나 어렵게 되면 아,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건데,
0: 네.
1: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뭐 음반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 난이 길을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니까 20대 초반부터 찬양 사역의 길을 좀 걷지 않았나? 뭐 이런
0: 와,
1: 생각이 듭니다.
0: 대충 저는 우리 사모님이 걸어온 그 수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리셨는지.
1: 아, 네.
0: 왜냐하면 창원 극동방송이 저희보다 선배거든요. 그렇다
1: 네.
0: 보니까 와, 오랜 세월 진짜 같이 하셨네요. 찬양
1: 네,
0: 사역자로.
1: 맞습니다. 네.
0: 네. 어떠세요? 그 길이 좀 평탄하셨나요?
1: 정말 뭐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네.
1: 방송 시간은 짧아서 다 나눌 수 없겠지만은,
0: 네.
1: 네,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또 하지만 또 언제나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도 너무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오늘 더 감사해 이런 걸 많이
0: 맞아요.
1: 쓰는데
0: 네.
1: 늘 감사하려고, 네,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니까.
1: 아니요. 뭐
0: 네.
1: 제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직접 건반으로 이제 연주하면서 또 찬양 싱어로 하면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0: 네.
1: 근데 너무 좋아는 하세요.
0: 좋아하시죠? 얼마나 매
1: 네네네.
0: 순간순간 은혜 받잖아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마 성도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보시고
1: 네.
0: 굉장히 또, 역시 우리 사모님 엄지척.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순례자님께서요, 축복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왔습니다.

0: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근데 오늘 사모님하고 저희 사랑의 뜰하는 연결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네.
1: 네.
0: 목사님이시겠죠?
1: 네, 맞습니다.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
0: 어떤
1: 네.
0: 분이세요? 네.
1: 그 포항 세영침례교회 그 김성철 목사님? 네,
0: 네.
1: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사역을 갔었는데, 또 많은 또 은혜의 시간을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0: 네.
1: 또 그러시면서 이제 극동방송 한번 나오면 어떻겠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0: 지금 우리
1: 네.
0: 김성철 목사님께서 보고 계시대요.
1: 아, 네, 목사님.
0: 네.
1: 제 화면을 보고.
0: 그리고
1: 안녕하세요.
0: 세영신대교회가 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1: 네,
0: 최근에
1: 맞아요.
0: 성전을 또 이전했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또 그날 임직도 있어서
0: 네.
1: 그때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때 함께 또
0: 아,
1: 찬양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0: 그래요?
1: 가졌거든요. 네.
0: 네. 한번 우리 목사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1: 네, 목사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 귀한 성전에서 더 많은 또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아멘, 아멘. 저희도
1: 축복합니다.
0: 네,
1: 네.
0: 축복하고요. 네,
1: 네.
0: 응원합니다. 네. 오늘 사랑의 뜰은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찬양 사역자 현채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게좀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1: 아, 근데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0: 익숙해지셔서 이제는
1: 이제
0: 뭐
1: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교회에 이제 물론 목회자 사모이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어떤 곳에서도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게, 사모님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
0: 그렇죠.
1: 일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부른 게 아닌데도 전, 나를 부르나? 쳐다보면 모르는 분들이고,
0: 네.
1: 그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 지금은 그 호칭이 이제 자연스럽게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받아지고
1: 네.
0: 계시네요. 네. 오늘 찬양 사역자 현채원 사모님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먼저 찬양을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1: 네.
0: 곡 준비하셨어요?
1: 첫 번째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의 고백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찬양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0: 네.
1: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저는 이 문장이 확 저한테 와닿았어요. 정말 맞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정말 더 작은 자인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나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낮은 자의 노래라는 이제 카페를 개설해서, 네, 우리 또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했었고,
0: 네.
1: 지금은 이제 그 이름 그대로, 낮은 자의 노래 이름 그대로 유튜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찬양을 이제 한 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또이 찬양 가사에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나오는데, 정말 저의 마음을 또 저의 고백을 잘 담은 찬양이라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1: 네.
0: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1: 아, 맞습니다.
0: 이라는 곡이죠.
1: 네.
0: 네. 오늘에게 앉아서 또 찬양을 해 주실 텐데,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낮은 자의 노래라는 그 이름으로 유튜브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1: 네, 유튜브에 이제 한 번씩 업로드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구독하면 되겠네요.
1: 아,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낮은 자의 노래라고 한번 검색하셔서 구독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 사역자 현채원 사모님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우리 사모님 찬양하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은혜가 됩니다.
1: 감사합니다. 저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0: 네.
1: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0: 네.
1: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 마음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에서 또 이렇게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 그냥 듣는 거랑 또 이제 표정이랑 모든 것을 보는 거잖아요. 네, 보면서 또 들으니까 더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집사님도 짝짝짝짝 박수와 함께 아멘, 아멘 보내주셨고요. 이현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샬롬 라이브가 떠서 잠깐 들어왔어요. 정 PD님 잘 지내시죠? 늘 샬롬입니다라고요. 귀한 사역자님 찬양 은혜입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현민님. 네. 이렇게 또 라이브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와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포항극동방송을 구독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현미 전도사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아, 오늘 아멘 아멘 하시면서도 5526번님도 같이 또 은혜 나눴다라고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쵸. 근데 오늘은 불렀을 때 어떤 또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사실 이 찬양을 또 저희 엄마께서 너무나 좋아하고 늘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시는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0: 네네.
1: 저는 사실 너무 제가 지은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마음을 너무나 많이 대변한 노래라서 근데 또 저희 엄마도 늘 이걸 또 고백하시고 그러셔서 이번에 뭐 여러 곡이 있지만 이 찬양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나누면 아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 사실 이런 마음으로 나눴고 아마 또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아, 이 찬양을 또 부르면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내 삶의 스토리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런
1: 맞아요.
0: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0: 우리 사모님이 그런 고백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네.
1: 제가 3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고1 때인데요. 그때 저희 아이 몸속에 굉장히 큰 종양을 발견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근데 그것도 신경과 근육을 너무 이렇게 많이 감싸고 있고, 위치도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0: 네.
1: 교수님이 이제 MRI 판독을 하시면서,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는 양성이 아니고 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확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0: 네.
1: 제가 살면서 그날이 가장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날인 것 같아요. 너무
0: 그때가 딸이,
1: 아들입니다.
0: 아, 아들이
1: 네네네, 아들. 네, 고1이었을
0: 고1이었죠.
1: 때 이었는데 그러니까 만으로는 15세밖에 되지 않는 아이니까 그래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 모든 게 꿈이었어라고 정말 듣고 싶은데 눈을 뜨면 꿈이 아닌 거예요.
0: 현실인
1: 그래서,
0: 거죠.
1: 네,
0: 네.
1: 그래서 그 새벽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한 건 기도만 하면 또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후에

0: 이제 나중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정말 이 평안함이 무서울 정도다 할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평안함을 주셔서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저희가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근데 수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되게 놀란 또 결과가 이제 신경 초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이 아니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기적이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처음 병을 발견하고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짜 암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평안함을 주신 것, 저희 가족 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 이제 조카수라고 이제 발목을 좀 드는 게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후유 장애가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계속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이제 감사하다, 정말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가끔은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뭐 걸어 다니지만 가끔 이제 집에서는 좀 불편할 때 보면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엄마로서 조금 마음이 좀 힘들 때도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진짜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든 시간이자 또 가장 은혜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또 고백을 드립니다. 네.
1: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은
0: 네,
1: 대학생인가요?
0: 대학교 1학년 이제 오래됐습니다. 네.
1: 아유, 진짜 그렇게 어린 아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됐고
0: 네.
1: 건강하게 옆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0: 네.
1: 감사해요.
0: 너무 감사하죠. 네.
1: 암이라고 했을 때는 그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진짜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바로 응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아이디가 오늘 더 감사해.
0: 네, 오늘 더 감사해.
1: 아유, 그 아이디를 정말 그냥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0: 네,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 네. 우리 4473번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모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0: 아,
1: 우리
0: 네.
1: 세형 침례교회 교인들이 지금 화면 앞에서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세형교회 김복래 권사 PD님도 사랑합니다라고. 아, 우리 김복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세요. 이상하게 제가 자주 뵙지 못했지만 제가 초청받아서 가도 세상에 다른 남의 교회가 아니라 네, 정말 가족 같은
1: 고향에
0: 교회
1: 온것
0: 느껴져서 네,
1: 같은
0: 맞습니다. 너무
1: 친정에 온것
0: 반갑고 네,
1: 같은.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께서도요, 사모님 찬양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깊습니다라고
0: 아, 네.
1: 보내주셨어요. 우리
0: 감사합니다.
1: 이현미 전도사님도 저희 아침 콘서트에 출연하셨거든요.
0: 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네,
1: 보셨죠?
0: 방송 잠깐 본것 같아요.
1: 네.
0: 네.
1: 아, 굉장히 그
0: 은혜
1: 소녀
0: 말씀도
1: 같은.
0: 많이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1: 네.
0: 네.
1: 맞아요. 우리
0: 네.
1: 이현미 전도사님 그또 찬양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연락 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방송 출연하신 분들은 또 우리 아침 콘서트를 또 보시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네. 구독하셨겠죠? 네. 구독도 하시고요. 또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좀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
1: 한번
0: 그래요?
1: 눌러달라고 한번 해주시죠. 네.
0: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힘이 되죠. 우리 오철진님께서도요, 샬롬, 우리 한채원 사모님, 너무 감동이 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0: 아,
1: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또 사모님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드림유얼 드림님께서도요, 사모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현미님, 이렇게 방송하고 나서 전사님께서 제 주위에 구독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힘이 되네요, 진짜. 어떠세요? 이렇게 또 사내사역자 활동하시고, 뭐 이렇게 많은 또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증집에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0: 아,
1: 네,
0: 네.
1: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었을까요?
0: 에피소드 좀 뭔가 재밌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가는 곳마다 네.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아주 작은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0: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은혜롭고 네,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는데
1: 네.
0: 이제 저는 좀 많은 사역들 중에 사실은 선교지 사역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은 정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동남아 쪽에 선교를 계속 나갔었는데 이제 보통은 찬양 사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악기라던가 그 모든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저희가 한 번은 필리핀 오지로 들어간 적이
1: 네.
0: 있어요. 그때는 뭐 전기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1: 네.
0: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같이 갔던 찬양 사역자분들 중에 기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오지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정말 그 자연 속에서 기타와 저희 목소리와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데 진짜 막 너무나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저희와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애들 다 하룻밤을 지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누워 있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진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의 곳이었는데 좁은 공간에 이 닭들이
1: 닭이요? 그
0: 닭들이 좀
1: 대나무
0: 네
1: 밑에
0: 밑에
1: 어머
0: 닭들이
1: 바다.
0: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 보고 누우라고 하셨는데 누우면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1: 어머.
0: 그 닭들과 눈이 제가 마주쳐가지고 사실은
1: 네.
0: 잠을 자지는 못했던 것
1: 소리를 막
0: 같아요.
1: 쪼진
0: 네,
1: 않았나요?
0: 아 진짜 막 다가올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머리 바로 밑에 그래서. 그랬지만 그참또 기억이 남고 그래서 다음 날 돼서 또 근데 그분들이 또 가장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이제 또 음식이라고 나왔지만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하얀 그냥 물에 비늘 벗겨진 물고기이지만 그들은 그게 가장 최고의 정말 대접의 음식이어가지고 또 그거 함께 나누면서 근데 지금도 그분들의 그 눈망울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 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랬던 적도 있고 제가 또 중간에 또 여성 트리오로 활동을 잠시 했었었거든요. 이제 더 로드즈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뜻의 네, 여성 트리오였거든요. 근데 이제 줄여서 그냥 로즈 했었어요. 이제 한 번은 또 지방 사역을 갔는데 현수막에 이제 여성 트리오고 또 주님의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로즈라고 들으니까 장미를 막 네. 해서 이제 저희를 또 저희가 또 이제 해명도 하고 이러면서 또 사역했던 시간도 생각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이제 교회 사역 안에서는 이제 어떤 본래 교회가 있으셨던 분들이신데 그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저희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한 1년 정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다시 그 교회가 회복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이제 찾아오셔서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1년의 시간, 열매 믿는 교회에서 드렸던 그 1년의 시간이 제가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시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진짜 정말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너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또이 교회를 세우신 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랬던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유, 근데 사모님의 그 표정만 봐도 벌써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요. 네, 인상이 너무
0: 아닙니다. 아유,
1: 좋으시고, 네.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또 사실은 좀뭐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 성도님들을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그들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갈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네요. 네. 그러면은 사역은 지금 오랜 시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0: 이제 보통 개인 찬양 사역자분들과 비슷하게 이제 교회 초청되면 이제 초청 집회라든가 뭐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원 사역, 그다음에 학교 사역, 뭐 군부대에도 예, 많이 갔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지를 좀 네, 많이 나갔었고 또 이제 서울에는 월십 코리아 팀이 있었는데 거기 함께 또 미국 투어도 했었고요. 저는 또 이제 음반을 내고 우리 또이 아까 그 잠깐 소개했지만 차은극동 방송이나 부산 극동 방송에 또 이렇게 게스트 말고 좀 진행을 네, 뭐 1년씩 이렇게 진행을 조금 했었습니다.
1: 어떤 프로그램 하셨어요?
0: 그때 뭐 찬송을 부르세요. 뭐 하나 둘 셋.

0: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1: 네네.
0: 뭐 싱싱투게더라던가, 뭐
1: 아.
0: 달달한 라디오에서 책으로 노래하다 책 소개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1: 네.
0: 한 번은 이제 찬양을 이제 직접 애청자들이 직접 전화 주셔서 직접 그날 찬양 대회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1: 네.
0: 이제 1등을 뽑아서 상을 드리고. 근데 그때 정말 라이브로 할때 정말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라이브니까 이렇게 돌발
0: 네네.
1: 상황이
0: 맞습니다.
1: 생기잖아요.
0: 방송이니까 그런 또
1: 그러니까
0: 사고도 있으면서도.
1: 사고들이
0: 네네.
1: 사고는 평생도 잊지
0: 아,
1: 못하죠.
0: 네.
1: 아, 그럼 이미 뭐 방송 자원봉사로도 함께 하고 계시기
0: 아,
1: 때문에 이
0: 네.
1: 자리가 낯설지 않으시겠어요?
0: 아, 네.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1: 네.
0: 보이는 라디오는 제가 처음이라서.
1: 아,
0: 제가,
1: 그러시군요.
0: 네, 이렇게 정말 살도 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1: 아, 아닙니다. 너무
0: 네. 아유,
1: 아름다우시고, 또 개인 또
0: 감사합니다.
1: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0: 아, 유튜브는 제가 아직 구독자, 제가 소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라이브로는 뭐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가 어느 이상이 되어야
1: 아,
0: 할수
1: 네.
0: 있어서, 저도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네, 요즘은 좀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한
0: 네.
1: 번씩 홍보해 주세요. 이분들 이렇게 많이 구독하시려고.
0: 아, 네.
1: 네.
0: 아,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홍보를 해봅니다. 네,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낮은 자의 노래, 네, 저는 현채연이고요.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언젠가 또 라이브로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 아유, 저보다 날씬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보내주셨어.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 너무 정말 재미있으시거든요.
0: 네네.
1: 유쾌하시고, 되게
0: 아, 네네.
1: 소녀소녀세요.
0: 저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셨던
1: 맞아요,
0: 걸로
1: 맞아요.
0: 기억합니다. 네.
1: 네네.
0: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1: 네.
0: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전은성님께서 애청자입니다. 샬롬 이렇게 들어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6182번님이 한곡더 불러주세요라고 찬양을 듣고 싶다고
0: 아,
1: 하시네요. 네.
0: 감사합니다.
1: 한번
0: 아,
1: 불러주시겠어요?
0: 네,
1: 준비하신 다음
0: 그러면,
1: 곡은요?
0: 네,
1: 네.
0: 다음 곡은 이제 내가 가기 원하시는 길이란 찬양인데요. 이 곡은 제 음반에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또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1: 네.
0: 시간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친구 서리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서리가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순종하는 우리 체험 사모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짝짝짝.
0: 아, 고마워, 서리야.
1: 오랜
0: 아,
1: 친군가 봐요.
0: 네, 저희 중학교 때부터 네,
1: 와.
0: 친구입니다. 교회 친구로 시작해서 네. 근데
1: 네.
0: 지금 멀리 또 해외에서 또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찾아와 줬네요. 고마워.
1: 그래요.
0: 네.
1: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0: 아, 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 내가 가기 원하는 길. 우리 찬양 사역자 현채연 사모님의 목소리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0: 걸 맡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뜨란 가족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마지막 멘트까지 와 너무 은혜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막 서서 하고 싶었는데 네, 네 뭐 또 이동하는 또 시간이 걸릴까 봐 앉아서 막 열심히 제가
1: 저도 진짜 같이 박수 치고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0: 네, 와, 감사합니다.
1: 너무 네. 찬양이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좀 중독성이 있어요.
0: 네, 반복되고 하니까 그렇죠?
1: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찬양 목소리가 파워풀하십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 그리고 장은경님이 사모님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하집사님도 아멘 짝짝짝짝 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정말 막 새 힘이 솟는
1: 그렇죠.
0: 네, 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네.
1: 저도 사모님의 목소리 듣고 찬양을 듣는데 같이 기쁘고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0: 아 네.
1: 아 뭔가 이렇게 전율이 막 느껴졌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아 진짜 저는 진짜 찬양 사역자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사실 저는 음악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고 전공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1: 네.
0: 사실 부족한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정말 그냥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1: 네.
0: 진짜 하나님밖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정말 그렇습니다. 네.
1: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렇죠? 받을 하나님께서 네. 달란트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0: 네, 네.
1: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모님의 모습이 참 귀하고요.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너무 발랄하고 신나요 라고 하시면서 하집사님 보내주셨고요. 윤외희님께서도요. 가사도 선율도 너무나 밝고 참 찬양이 힘을 얻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고 이상입니다. 최고이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계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저도 힘을 얻었거든요.
0: 네.
1: 와, 많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의 또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0: 네.
1: 그래야지만 라이브 찬양을 하실 수 있다면서요.
0: 아, 네, 그렇죠.
1: 네,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실까요?
0: 네, 유튜브에서 낮은 자의 노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많이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1: 어떠세요?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모님께는 또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해요.
0: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걸어갈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오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왜 모세처럼 혹은 너 왜 바울처럼 살지 않았어? 라고 묻지 않으시겠지만 너 왜 현채 연처럼은 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네. 원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0: 어떻게 잘 지금까지 잘 살아 오고 계세요?
1: 아, 잘, 늘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0: 네.
1: 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또 오늘도 제가 연약하네요라고 그런 고백도 참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들 사역자들은 아마 대부분이 또 앞에 또 서게 되니까
0: 그렇죠.
1: 내가 항상 좀잘 준비돼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0: 네.
1: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한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그때 하나님 또 제게 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게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의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찬양받기 원한다. 내가 예배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해. 저 진짜 그거 딱 하나 붙들고
0: 네.
1: 제 모습 너무 부족한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런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올라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맞아. 어떻게 누구나 다 완벽한 모습으로 설수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1: 그리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밖에는 고백할
0: 맞아요.
1: 수가, 네, 그 고백만 남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보다가 아들입니다라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전은성님.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이름이? 아니시죠?
1: 아닌데요. 네.
0: 그래서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고 1이
1: 아,
0: 아들이라고
1: 네. 아,
0: 하셔서
1: 답을
0: 답을
1: 주셨군요.
0: 주셨네요. 아는
1: 네.
0: 지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1: 아, 네. 제가 죄송해요. 잘 얼굴을 보면 알
0: 그래요.
1: 수도 있는데 가끔 제가
0: 네. 한번 또 어떤 관계신지
1: 사람을
0: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1: 네.
0: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 네.
0: 아니, 우리 사모님하고 찬양 부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1: 네.
0: 사실 준비는 안돼 있지만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평소에 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뭐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1: 찬송가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저 가사를 보고 좀 많이 좋아하는데, 뭐, 찬송가 같은 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혹시 찬송가실까요?
0: 한번좀 불러줄 수 있어요? 반주는
1: 가사가, 아,
0: 없지만,
1: 네.
0: 네.

0: 네,
1: 아멘.
0: 찬양입니다.
1: 이 찬양 알죠?
0: 네,
1: 가사가 굉장히 좋네요.
0: 가사가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네, 전부가 너무 그러니까 앞에 힘든 상황 뒤에 너무 또 은혜의 시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전부
1: 네,
0: 네,
1: 그러네요.
0: 주고받는 느낌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는 이 찬송가를 꼭 한번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1: 사모님 목소리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있어요. 아, 네. 가사가
1: 네.
0: 좋아서 그런 것
1: 멜로디도
0: 같습니다.
1: 그렇고요. 네.
0: 네. 아,
1: 목소리랑 굉장히
0: 감사합니다.
1: 잘 어울리는데 꼭 한번 네, 내주시면
0: 아,
1: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아, 이제 나왔어요. 이 아드님이 이현미 전도사님의 아들이래요. 네.
0: 아, 그럼 제가 몰라도
1: 몰라,
0: 괜찮은
1: 괜찮아요.
0: 거죠?
1: 다행입니다.
0: 네,
1: 네.
0: 다행입니다.
1: 우리
0: 네.
1: 이현미 전도사님 가족이 같이 또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군요.
0: 아,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은혜를 또 받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해주고 계세요. 육아는 81번 님도 방송 감사합니다. 주말 주일 모두 행복하셔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0: 네.
1: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사모님. 네.
0: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고요. 또 특히 제가 예전부터 물론 가진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척교회 사모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작은 교회들을 좀 섬기는 마음이 사실 좀더 커진 것도 있어서
1: 네.
0: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또 주의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은 제가 사실은

0: 뭐 하나 저공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방송 가족분들도 아마 승리라는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로 시작된 찬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사를 보면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라는 가사인데 이게 세상의 승리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좀 삶을 사시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하는 마음이고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는 사실은 저희 아까 소개한 아들이 신경이 살아나서 정말 다리가 온전해지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또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아멘.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드님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도 같이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귀한 찬양과 또 말씀을 함께해 주신 아침 콘서트 초대 손님 찬양사역자 현채연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빠른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우리에게 답을 줄 때 우리는 질문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AI에게 묻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도 AI에게 묻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 직장 업무, 인간관계, 또 심지어는 신앙적인 질문까지 AI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유익하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주제를 처음 이해할 때에도 AI는 좋은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답을 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답을 빨리 얻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AI가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대답이 내 안에서 숙성된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AI가 문장을 만들어 주겠지만 그 문장이 내 삶의 씨름에서 나온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시해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판단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보를 얻는 사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위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요약본을 볼수 있고,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정리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써보지 않아도 그럴듯한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질문하면서 성장합니다. 왜 그런지 묻고, 무엇이 옳은지 묻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은 쉬운 답을 모아두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다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단순히 성경 구절의 의미를 빠르게 확인하는 일이 아니죠.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말씀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묵상이죠. 때로는 불편한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씨름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AI가 너무 쉽게 설명해주고 너무 빨리 정리해주면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질문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과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말씀에 붙들리는 힘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AI에게 묻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지, 왜 이것이 궁금한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답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빠른 답보다 바른 답을 구해야 합니다. AI가 주는 답이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혜로운 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속도보다 진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길이 더 정직한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각하는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그 사람을 깊어지게 합니다. 좋은 고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

0: 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AI를 쓰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정직하게 배우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AI가 만든 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익숙해지면 배움은 결과만 남고 과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죠. 고민하는 과정, 틀려보는 과정, 다시 고쳐보는 과정, 자기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 사람을 잘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AI를 통해 성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보를 넘어서 말씀 앞에 서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빠르게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AI가 많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좋은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AI가 요약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논리를 정리해 줄 수는 있겠지만 순종의 결단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답을 빨리 얻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묻고 오래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묻기보다 기술에게 먼저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많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책임 있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AI에게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국에 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여 가는데 한 숙소에 머물러 있던 그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말이죠.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모세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 길에서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명자일지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영적 무지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깨닫게 하고 권면해줄 십보라와 같은 영적인 동력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동력자 얻기에 우리가 힘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동력자로 서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0: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이웃교회 황영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네. 옷이 정말 시원한 참 그 네. 한옥에 네. 시원한 네. 옷을 입고 계시는 네. 그런 어르신 같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참 멋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아 목사님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네. 못하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네. 부분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는 죄인이니까. 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게 또 보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지적해주고 잘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저는 이번에 그 성경을 새벽기도 네. 때 네. 모세 네. 이야기를 보면서 십보라에 대해서 정말 네. 새로운 그 네. 눈이 떠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 참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거기 옆에 그 아내가 참 훌륭하게 내조를 잘했구나 하는 네. 것을 보면서 네. 정말 저도 목사님의 아내지만 네. 목사님의 어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네. 잘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에 사모님 뭐 좋은 멘토이시잖아요.
0: 아이고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또 누군가가
1: 맞습니다.
0: 조언을 예. 해주면
1: 서로 서로가 그죠.
0: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홀로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함께 가면서 네.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목사님 교회 이름이 좋은 이웃교회더라고요.
1: 네.
0: 정말 서로 서로 좋은 이웃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냥 물질을 주고받는 좋은 이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네. 이웃이 네.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1: 아멘.
0: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보자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진짜 네. 조언을 해줄 분이 누군가 하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 혹시 없다면 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네. 한번 기도 부탁드릴까요?
1: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또한 서로 주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좋은 멘토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때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뒤를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믿음의 좋은 조언자가 되고
0: 아멘.
1: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0: 아멘.
1: 사랑으로서 잘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부부, 형제, 온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은 친구를 정말 믿음의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하는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으니 적성에 잘 안 맞아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기도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1: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921호님 네. 정말 늘 이렇게 네. 유성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해군에 입대했다는 이야기를
1: 네.
0: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 제대하네 그죠?
0: 그러네요. 정말 네.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안 그렇게

0: 했지만 그죠. 네. 정말 이 조카의 어떤 앞으로 살아온 그 내역까지 이렇게 다 올려주셨는데 정말 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1: 기도 부탁 자체에 벌써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0: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네. 정말.

0: 여러 친구들을 사귀며 미래를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멘. 어려운 화학 학문도 잘 공부하며 참으로 이 화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국가에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믿음의 귀한 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학교에서도 좋은 교수님 친구들과 사귀면서 믿음의 또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 함께 믿음도 성숙하고 학문도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가장 좋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학문과 지식도 그는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귀한 아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 민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구이 일원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멋진 아들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874님 샬롬, 소망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34세 믿음의 배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네, 목사님, 우리 7874님은 기도의 응답을 네. 받고 또 간증도 네. 많은 분인데 그러시구나. 이번에는 이제 둘째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정말 좋은 믿음의 배필이 있어서 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0: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둘째 아들 또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간절한 기도대로 먼저 아들의 마음에도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둘째 아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또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가 아버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바로서게 도와주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874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정말 둘째 아들이 좋은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배필을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는데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난청이 네, 왔군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이렇게 좋아질 수도
0: 맞습니다.
1: 예. 있겠죠. 예, 예. 네,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몸이 참 약합니다. 또 다치기 쉽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연약한 우리의 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몸이 강건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물들었고 영인 온 영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들어 서가정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또 늙어감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이 가운데서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아내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남편과 온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허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0: 주시고 이 고난이 아버지 우리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한 좋은 치료와 의술도 함께 베풀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강건한 눈에 육의 귀도 건강한 뿐 아니라 영의 귀도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18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됩니다. 모두 이 더위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0: 네.
1: 아 정말 목사님
0: 네.
1: 후텁지근해요.
0: 네.
1: 숨쉬기가 좀 어렵고 에어컨이 없으면 좀 어려운 지금 때인데 아,
0: 그래도 감사해야죠.
1: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또 곡식도 잘 되고
0: 곡식 잘 익어갑니다.
1: 아멘.
0: 네. 또 네. 에어컨 장사도 잘 되고 부채 선풍기 장사 잘 되고
1: 아, 네. 좋은 점도 많군요.
0: 네.
1: 정말 잘 이겨야 되겠네요. 우리가 네. 네.
0: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주님 한여름에 태양볕에 포도나무가 익어가고 심겨진 또 배가 점점 푸르러감을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펼쳐진 자연의 역사이오니 이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셨사오니 이 더위도 지혜롭게 잘 또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몸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움으로 몸을 삼가 조심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또 잘 이 더위에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무더위에 참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또 아버지 에어컨 없이 선풍기도 변변치 못한 아버지의 더위 속에서 일하며 고생하며 신음하는 연약한 이웃들도 많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이 더위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1: 아버지.
0: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 땅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 있기를 원하며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여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815님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모두 이 더위를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8755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통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요즘 몸이 수시로 아프고 피곤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계속 배도 불편하고 그래서인지 만성적인 피로감이 듭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주님으로 다시 뜨겁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0: 네.
1: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0: 네.
1: 삼복더위에 삼계탕도 먹고 보신탕도 먹고 먹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기력이 이렇게 네. 처질 때인데 네. 아 우리 8755님 정말 또 잘 드시고 또 정말 아프면
0: 맞습니다.
1: 병원에
0: 네.
1: 가서도 또
0: 네,
1: 이렇게
0: 네,
1: 진단도
0: 네.
1: 해보시고
0: 네, 너무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1: 네.
0: 이럴 때는 이제
1: 네.
0: 여름에 그 그렇죠. 또 음식 같은 것도
1: 찬 건 너무 먹지
0: 예,
1: 말고
0: 절제하고
1: 그렇죠. 예.
0: 적당한 운동해주고
1: 네.
0: 또 건강식품도 조금 챙겨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그 조화로움이
1: 아멘.
0: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영적, 네. 육적도
0: 네, 맞습니다.
1: 다 이렇게 조화롭게
0: 네.
1: 네.
0: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1: 아멘.
0: 나가시면
1: 아멘.
0: 하나님께서

0: 복을 주시지 않을까.
1: 네, 우리 목사님의 조언과 또 기도 때문에 우리 8755님 정말 또 다음번에는 네.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네. 감정 올려주실 줄 아, 믿습니다. 아, 네. 예, 목사님 기도부터
0: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하신 아버지, 또 무더위가 이제 연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힘들어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몸이 또 아프고 또 나약함을 만성적 피로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자기 몸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신 몸이 우리가 또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함으로써 병들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또 운동과 적절한 음식과 적절히 또 하나님 몸을 잘 또 보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으로 태보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육혼이 영혼육이 다 조화롭게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몸에도 하나님 좋은 영양이 잘 공급되어 몸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이 여름도 더 충만히 잘 또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755님 몸을 잘 돌보시고 또 음식으로도 잘 보호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영육간 강력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네, 9507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않는 삶, 보람 있는 삶 보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늘 천국 소망 삶, 늘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 보내고 이웃을 더욱더 돌보는 삶 보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네. 아, 기도의 결단입니다. 네. 믿음의 결단이 네. 있네요.
0: 정말, 이미 뭐 예. 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네요.
1: 네, 이 결단이 네. 잘 네. 실행이 되도록 우리 네. 목사님 기도 축복 기도 부탁드릴까요? 예.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나 나가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나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세미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말씀을 펼 때에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주변의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 아멘.
0: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507님 기도 제목과 그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2858님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샬롬, 귀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청진교회의 밴드 활동이 활성화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0: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동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시작할 때도 또 기도 제목 올리셨거든요. 아, 정말 잘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진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김미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사님이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시골 바닷가에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무례한 분들의 행동이 집사님을 지치게 할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주님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참 귀한 네. 사연인데 목사님 네. 김미래 집사님 정말 네.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네. 귀농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런 분들 귀하지요.
1: 귀하지요.
0: 그런데 어쨌든 처음 오면 이런저런 또 공격은 그렇죠. 누구나 이런저런 받을 말이. 수 있지요.
1: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이것을 이겨야 그 다음 또 단계가 올라가지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귀한 우리 청진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또 복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그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에 크게 부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정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보다 늘 주님께 집중하며 사람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에 지혜롭게 잘 또 거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를 통하여 원수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에 또 불담으로 지키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 또 이런 일을 통하여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더 그 믿음과 또 영혼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 아버지 그러므로 무럭무럭 자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를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 청진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겁고 충만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요 사역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그 주변일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58님 특별히 우리 김미래 집사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청진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488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오늘 오후 2시에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입니다. 큰 자궁근종도 있어 제거수술도 하는데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2시에 하면 지금 네. 마음이 많이 졸일 때입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0: 그럼에도 또 소망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0: 네.
1: 어쨌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0: 네, 저도 이 경험이
1: 그렇죠.
0: 다 있거든요.
1: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아버지 하나님 2시에 또 출산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선물로 또 자녀를 주셨사오니 그 자녀가 이 세상에 빛을 볼 때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하나님 큰 작은 근정도 동시에 제거 수술하오니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집도하는 또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로움과 또 그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 아버지 이런 또 힘든 가운데서 출생한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용감한

0: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이로 자라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가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또 추수대 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한 아이가 출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산모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또 창조의 축복이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은혜 생각하며 아버지를 경외함으로써 믿음의 든든한 자녀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4880님.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린 이 기도, 우리 도시에 있을 모든 수술이 순적히 잘 되고 귀한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870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아들 이현성,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이번 시험엔 꼭 합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아들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목사님 우리 8870님의 네. 기도 제목과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네. 제목으로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또 현 이현성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꼭 필요한 직장에 귀한 인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험 보고 또 면접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 또 아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잘 아버지 시험치고 또 합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들에게 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기도의 귀한 아들을 되기를 원하며 아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이 될 수 있는 귀한 또 모든 시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가 함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였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건 사건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한 해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기도들이 또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870님 귀한 아들 현성에게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올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성령님의 시원함 같이 네. 오늘 목사님의 네. 시원한 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홀로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도울 믿음의 친구 동역자를 사귀고 가까이 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만들어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성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성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성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 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 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 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고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소외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재들이 단순한 일회성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4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에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다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에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1도,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 친족의 땅에 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은 오히려 사울의 스파이가 되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고 그는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의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회예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2: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0: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 양천구 그 대한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은 윤영민 목사님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다가 이번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전

0: 화선교사 조현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와 담임 목사님 자랑 들어보시죠.
1: 네, 저희 교회는 일단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늘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설교가 늘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쉽고 마음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 말씀에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인생에는 풍파가 있죠. 조현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풍파 속에서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거를 이렇게 내 입술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0살 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0: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1: 오직 예수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저희가 찬양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이 정말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선명한 음성은 제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사라졌을 때 너가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지 그거를 확실히 주셔서 오직 예수 그거를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형제간에 좀 나누면서 정말 한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0: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조현주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고 또 듣게 되셨을까요?
1: 시댁에 이제 어머니께서 극동방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내가 듣고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 저희 시댁도 어머니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는 또 권사님이시고 늘 믿음의 신앙의 또 선배님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넘겼었어요. 그리고 저희 차 안에 주파수가 늘 극동방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냥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말할 때쯤에 이제 뭐 한 4살, 5살 그때쯤부터 극동방송을 제가 그냥 아침마다 틀어줬는데 아이도 아침마다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극동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댁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틀어주셨던 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애청자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기까지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현주 집사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1: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랑 같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 좋고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 내가 북한 선교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내가 굉장히 기도의 지경이 좁았었구나. 정말 내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이 정말 그냥 가족 정도 친척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작정하지 못하다가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 내가 복음을 그냥 받는 게 어느 순간 마음에서 굉장히 조금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파 선교사를 먼저 결단하고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를 남편한테 했고 남편이 너무 좋아했죠.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다시 아버님 이름으로 한 고자 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사랑하는 우리 남편 권호준 집사님, 같은 동갑인데도 늘 오빠같이 듬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생각지도 못하게 폐 쪽이 아파서 입원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회사에 또 다시 복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른 출근이 힘들 텐데 늘 가족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고 묵묵히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주일마다 찬양팀을 섬기는데 2부, 3부 어쩔 때는 또 오후 찬양까지 오히려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혜소망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우리 이웃사랑하면서 살자.
1: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조현주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먼저 기도 제목이 저희 지금 78세인 저희 시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전해야겠다. 아들한테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주를 통해서, 할아버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시댁을 가는데 저도 하지만 또 손주도 늘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서 아버님께서 딱 아직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건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시아버지도 그냥 흐뭇하게 이제 좀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에스겔 36장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조현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조 집사님의 간증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맥추절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 말씀에 보면 절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적 뜻을 가지고 주신 절기는 감사의 절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절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절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절기는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을 주셨습니다.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번역하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작은 곡식, 이제 곡식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 맥추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내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서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감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맥추절의 감사도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 더 귀한 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기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보내고 나무뿌리, 나무껍질 캐어서 먹고 이렇게 연명했던 시절에 이제 첫 열매, 봄이 되어 열매를 뿌리고 정말 종자를 뿌리고 한두 달 지나서 수확 후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리도 추수하고 이제 과일도 추수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쌀밥 아니어도 보리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계절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트에 가면 내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꿀에다가 그냥 잠겼다가 금방 건져낸 것처럼 맛있고 달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복숭아인지. 복숭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지금 복숭아는 시큼덜큼 막 이러야 되는데 그런 맛이 안 달기만 단 거예요. 너무너무. 한 입에 몇 개를 먹었습니다. 와, 정말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대과일 그냥 집에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망고도 먹을 수 있고 두리안도 먹을 수 있고 철 가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돈만 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지간한 집은 그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앞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호사가 200년, 300년 전에 임금들보다 더 누리고 있다. 조선시대 어떤 임금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감사절입니다. 반년을 지났습니다. 불평을 앞세웠습니까? 불평 지우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 모세에게 맥추감사절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려가고 있는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 기적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옛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사람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것처럼 보여도 용량이 정말 작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요즘 그래도 이 휴대전화가 있고 또 수첩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저는 꼭 휴대전화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에, 한 시간 전에 띵동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려져서 혼쭐납니다. 혼쭐나. 자녀들 생일 잊어버려서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그런데 요즘은 메모해놓으면 하루 전에 띵동하고 가르쳐줍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는데 큰일 날 뻔했네. 내일 우리 아무개 생일이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단어 1200개를 외우게 했습니다. 1200개 단어를 다 외우게 했습니다. 뭐 의미는 없는 1200개 단어입니다.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1시간 지나고 55.8%를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암송했는데 1시간 지났는데 50% 넘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루를 지났습니다. 66%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78.9%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렇게 기억해 놓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기억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77절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마음속에 기억해두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이 지면 80% 잊어버립니다. 6개월 지나서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되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말타면 종합 세우고 싶다고,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하는데 더 가지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수상,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칠 하면 뚱뚱한 몸매에 모자를 덮어 쓰고 시가를 탁 물고 폼을 잡고 있는 골초, 담배 너무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처칠의 한 면이 있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엄청난 화가였습니다. 프로 직업으로 가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동대를 같이 살았던 당대의 최고의 화가 피카소가 어느 날 처칠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져도 좋을 뻔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그림 그려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화가인 피카소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림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요, 그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정물화, 과일, 꽃, 나무 이런 것들만 그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인물화를 그려도 참 박수를 받을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만 그리고 꽃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처칠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풍경화만 그리는가? 인물화도 좀 그리지 왜 풍경화만 그리는가? 처칠이 말합니다. 그렇게 궁금하냐? 진짜 궁금하다.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해줬는데 그렇게 궁금하다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그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꽃은 어떻게 그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잘 그려줘도 불평해. 그래서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려도요, 고맙다는 사람보다 뭐 이러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인물화를 그렸지만 이런저런 몇 소리 듣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사람은 그리지 않고 나무만 그리고 꽃만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작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영혼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해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선물 주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압니다. 이 정도 감사를 기대했는데 참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고 감사하자니 아깝고 그냥 생색만 내어서 감사는 감사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는 감동의 역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진짜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러나는 감사,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남들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분수대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나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빚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 어릴 적 모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면 앞장섰습니다. 헌금도요 가장 많이 해야 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맥주감사 헌금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 100만 원 하면 자기는 200만 원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면 가장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교회가 뻥 터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몇십억 부도를 내었습니다. 온 교인들 보니까 누구도 몇천만 원 빌려주었습니다. 누구도 몇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뭐 여러 수십 명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어떤 분은 퇴직해서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몇억 이자 그때 돈으로 막 3부 4부 준다니까 막 빌려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뻥 터진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돈 내놓으라고 교인들이 가서 막 멱살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님 집사님 돈 빌려서 내가 교회 헌금 다 했다는 겁니다. 몇억 원의 부도를 내놓고 그 돈 빌려서 내가 교회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맥주감사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 보고 멱살 잡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상급이 클 거라고.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막 두 번 가슴을 쳤습니다. 두 번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남을 힘겹게 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최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를 바쳐서 제사드릴 만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보리쌀 한 줌 들고 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분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게 주셨으면 작게 주신 대로 여러분 십일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겁니다. 과부는 두 렙돈밖에 바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를 드려도 집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대로 작으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주셨으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군 해군 장교로 참전했던 가와가미 기이치라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돌아와 보니 일본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면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좀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한 푼의 보상.

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날마다 계속되자 그의 몸이 굳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 병이 없는데 몸을 꼼짝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병원 저 병 거치면서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만 번 감사하려면, 하루에 만 번 감사하려면 몇 초마다 한 번씩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다른 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다는 이 말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그거야 하지. 눈 뜨면서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입만 덜썩거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하루는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감 두 개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 내가 맛있는 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하고 아버지께 그 감 두 개를 내미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비된 것이 풀려져서 정상의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 한 개를 놓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어도 여러분 입술만 움직일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려서 내가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온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즐기는데 과부도 빼뜨리지 말고 고아도 빠뜨리지 말고 노비도 빠뜨리지 말고 객도 나그네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사람 빈부귀천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더 감사해집니다. 국수든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 행복 나눔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이 해서 이제 2층, 여러분 교회 마당에 있는 2층에 올라가면 행복 나눔의 집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옷들이요, 특히 남자 옷은 별로고 여자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그냥 드렸는데 그냥 드리기는 뭐하니까 조금씩 협력해서 나누어 가서 또 그것을 선교지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옷 가지고 있었던 분은 그 옷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새 옷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싼 값에 꼭 필요한 옷을 내가 딱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또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석삼조, 사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누는데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샀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아까우니까 아무도 오면 안 돼. 자기 혼자만 들어가고 문을 쫙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새 집에 그 감격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새 집을 샀으면 목사님도 오세요. 집사님도 오세요. 구역 식구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쫙 열면 우와 진짜 좋네. 우와

0: 맞았어요. 와, 일본이 너무 좋네. 이러면요, 갑자기 막 자기가 왕이 된 것 같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차도 하나 새로 샀으면, 목사님 타보세요, 장로님 타보세요, 갑시다. 몇천 원짜리 커피라도. 와, 진짜 좋네. 와, 너무 좋다. 나도 사고 싶다. 이러면요, 차 몇천만 원 주고 샀지만, 그 커피 몇천 원 주고 대접하면 그 몇천만 원 이상의 기쁨을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그냥 차고에 쫙 처방, 혹시나 누가 볼까봐 아까워가지고 타지도 못하고. 이러면요, 몇천만 원 드린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움잡고 있는 불평불만들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우리 찬양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 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 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 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떠오르죠. 그리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아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하는 의사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노크하셨다고 여름성교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에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레베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2359번님 우리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예, 예.
0: 네,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반갑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예,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예,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예, 예.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1: 뭐, 이렇게, 그 기독교 이렇게 저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네.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1: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0: 네, 네.
1: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0: 예, 예.
1: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0: 네네.
1: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0: 네네.
1: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0: 네네.
1: 아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0: 예.
1: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서
0: 예예.
1: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0: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네, 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네.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0: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1: 아니 그 방송
0: 예,
1: 방
0: 방송을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0: 제가.
1: 그래요 그래요
0: 예.
1: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나중 남편이 이제 처갓집인데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1: 못
0: 했는데.
1: 살게 안 가면 예
0: 예.
1: 그래서 한번
0: 그래서
1: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안
1: 아,
0: 갔었어요, 사실은.
1: 그래요.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0: 아,
1: 뭐 가,
0: 글쎄요, 이제.
1: 어.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기재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0: 어떻게
1: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0: 뭐
1: 보니까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예 경험도 없고 잘
1: 잘
0: 모르고
1: 모르고.
0: 예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나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제 사무실 와서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 이해도 안 가고 또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성경책 읽으시는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알고
0: 예,
1: 있어요.
0: 프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지금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무슨 내용인지 잘
1: 아이고, 그렇구나.
0: 모르겠는데
1: 아유,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예, 지금 하고
1: 창세기부터
0: 있는데
1: 쭉 들었어요?
0: 예,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1: 아따,
0: 어렵고,
1: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 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0: 예.
1: 사장님,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0: 예.
1: 지금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우리
0: 예. 예.
1: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0: 아,
1: 사실은
0: 선물이요?
1: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예,
1: 선물.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어? 쉽잖아요.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라로 견과, 루브루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아가지고.
1: 많아가지고,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나온
1: 오,
0: 거 있는 것 같은데.
1: 유산균으로 드릴까요?
0: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 더. 예, 오케이.
0: 얘기만 하고,
1: 예.
0: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얘기만요. 뭐 김치
1: 김치
0: 세트인가요?
1: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0: 그다음에
1: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0: 우리 김은영 사님 하나 주십니까
1: 김은영,
0: 그러면?
1: 우리 김은영, 아,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분, 그쵸. 그럼요.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뭐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우리
2: 아니요.
1: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1: 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1: 예.
2: 다과 있나요? 다과?
1: 다과?
2: 네.
1: 아니, 견과?
2: 네, 경과.
1: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2: 네.
1: 김성현님.
0: 예.
1: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1: 지금
0: 그랬구나.
1: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성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그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우리 예. 김은영님.
2: 네.
1: 자, 우리 김성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지금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성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현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수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김성현님.
0: 예.
1: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0: 눈물 나네요.
1: 눈물 나죠.
0: 예.
1: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0: 예.
1: 김은영님 얘기 예. 쉽게 얘기 잘하셨잖아요.
0: 예.
1: 삶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저 따라서 저 따라서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구주로
1: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0: 예.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아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0: 소개 이렇게 방송국 국동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아유, 우리
2: 아니,
1: 김은영님 감사해요. 이제
2: 감사합니다.
1: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소연 사장님,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님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0: 아, 있습니다.
1: 어떤
0: 옛날
1: 곡이요?
0: 다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어떤 곡?
0: 제가 고등학교 때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1: 네네.
0: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1: 네네.
0: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1: 제목이 뭐예요?
0: 아, 내게
1: 아, 네 개강 같은.
0: 강가 틈새가, 예, 그걸
1: 야.
0: 그 노래를 아주 잘,
1: 참
0: 이
1: 좋았어요.
0: 기타를 엄청 잘하셨어요. 기타 기타 다 키셨어요.
1: 그래요.
0: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1: 그렇구나.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0: 네.
1: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그 평화가 올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명언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 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된 교환에 기초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0: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 우리의 평생 그 주님을 은혜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남, 양산, 경북, 경산, 포항, 경주 중북부, 대구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각이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현악기의 아주 따뜻한 피치카토 연주로 함께한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핸델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 산막에 나오는 심포니아 간주곡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심포니아 시바 여왕의 도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메이저 작품 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가장 원숙하게 작곡을 하던 중기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을 만들 당시 교향곡 5번 운명 그리고 6번 전원 또 피아노 트리오 대공 등이 작곡되는 아주 원숙한 시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원숙한 시기라서 그런지 첼로와 피아노가 동등한 위치에서 연주되는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을 통해 더 발전된 기악 형식으로 이르는 그런 시점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리듬감 있는 아주 재치 있는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처음부터 등장하는 아주 강렬한 리듬과 이 이후에 부드럽게 나오는 선율적인 대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메이저 작품 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오늘 이 작품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 메이저 작품 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글린카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글린카는 우리에게 참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인데요. 이 오페라의 서곡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라는 작품의 서곡인데요. 이 오페라는 러시아의 국민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동명서사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죠. 오늘 이 오페라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라기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출신의 작곡가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지 거쉰이 1924년도에 피아노와 재즈 밴드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죠. 클래식과 재즈를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한 20세기 미국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클라리넷의 그 유명한 글리산도, 그리고 재즈 리듬들, 블루스 선율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활기찬 도시의 풍경과 낭만적인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름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홉 사람 시대의 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며 살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으로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언젠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산이 없어서 건물 처마 밑에 꼼짝없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며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자신의 옷을 털면서 아니 우산을 썼는데 여기도 젖고 저기도 젖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아홉 사람의 시대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아홉 사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 중 이들은 정말로 치명적이고 저주스러운 질병을 가진 그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토로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가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입어 기적을 얻고 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고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왜 아홉 사람의 시대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여 나갈 때, 때로는 위로를 얻고 체험을 받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주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휙 까버리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감사 없이 자기의 필요만 이익만 채워가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 주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주님이 사라진 아홉 명을 그토록 찾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간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왜 찾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오지 않는 아홉 명이 다여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아홉 명은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았지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을지 몰라도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정말로 치유함을 받아야 할 그 내면의 구원의 선언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도록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홉 사람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아홉 사람의 시대의 특징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사람은 엎드리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셨지요. 일어나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 명 중 오직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와 같이 믿음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감사절을 맞이하여 나는 주님께 나오지만 이 아홉 사람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피로를 채워 나가고 교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영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아홉 사람의 신앙의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의 한 사람이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선포를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홉 사람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은 어쩌면 모두가 다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픈 문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홉 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인생의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늙어가야지. 나도 저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야지. 삶의 지향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의 시대는 어떤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기 바쁜 존경의 대상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이 아홉 명의 이와 같이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이런 시대의 사람 속에 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필요만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몸이 질병이 낫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홉 사람처럼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냥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직면한 척박한 영적인 시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거목이신 김진웅 목사님이 1970년대 서울의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구제사역을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서 정말로 목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지독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은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살리기 위하여 쌀과 밀가루의 구호의 물자를 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누어 주었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내 평생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게 매일 반복되니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좀 배급줄이 길어진다든지 조금이라도 지체되어지면 목사님과 교회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호품 물자가 트럭이 하루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설랑했던 그 주민들이라고 여겼는데, 이들이 선동자를 앞세워 몽둥이를 휘두르고 할빈교회 교회를 와서 마당을 몰려와 교회 문을 부수고 폭동을 일으키며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 오늘 주어야 할 우리의 밀가루 안 주느냐고. 너가 뭔데 우리 밀가루를 중간에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고. 당장 내놓지 못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을 것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도와주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9명의 유대인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병이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병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 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그냥 예수님을 뭐 예수님이니까라고 생각하고 해결사 중 한 명일 뿐 내 인생을 다해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지요. 그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같이 비참한 이방인, 이런 이방인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살이 도단하고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자기가 나은 것도 알았지만 나은 것의 기쁨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존재를 이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구나. 내 평생이 경배하고 찬양할 진짜 신앙의 대상인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매주 교회 마당을 밟긴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이와 같이 만난다고 하지만, 아홉 사람의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거기에 휩쓸여서 내 필요를 얻고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정말로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손에 들려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 아무리 아홉 사람의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돌아왔던 감사했던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홉 사람의 시대는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쩌면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봤더니 어떤 분이 마트에 가셨어요. 그의 마트에 우연히 갔는데 가전제품을 하나 사게 되어졌는데, 그 가전제품을 사면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정말로 값비싸게 보이는 냄비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참여했더니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냄비 세트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신이 나서 정말로 자기가 구입했던 본 물품은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귀한 사은품 냄비 세트를 손에 쥐고 공짜로 비싼 사은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양손 무겁게 차에 싣고 흘거리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냄비 세트는 고이 모셔왔는데 내 돈을 지불한 진짜 물품, 본품은 마트 카트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그러진 영적 주소가 바로 이런 내용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글프게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만한 사은품에만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주여 내 육신, 주님 내 자녀, 주님 내 사업.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토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면서도 내 심정 속에 예수 믿는 심령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은품의 눈이 멀어 정작 우리의 신앙에 진짜 본품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의 구원을 마트에 두고 온 것처럼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표면적인 기재만 정신이 팔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너그럽고 간대한 예수님이 인사를 못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아홉 명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겉으로는 살이 도단하고 멀쩡히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이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요 영혼의 구원이었는데 그것의 선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일어나 가라 구원의 선포함을 예수님께 직접 제사함을 받고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열 명 모두가 육신의 치료라는 표면적인 기적은 입었지만 정말로 이와 같이 너 믿음이 진짜다 너 구원은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받은 사람은 열 명 중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아홉 사람의 우리는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에 보이는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지만 내 구원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세요. 오늘 아홉 사람의 시대를 살아가며 눈앞의 이익과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정말로 그것으로 내 신앙 생활을 끝내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우리는 인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이와 같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감사를 터뜨려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아홉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구주되어짐을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감을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아홉 사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특징은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당연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땀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와 같이 저들의 처절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안녕과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와 같이 신앙에서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에 무너뜨리고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건 내가 당연한 권리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는 메말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뒤틀려지면 그 틈을 타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이라는 마귀의 치명적인 독수로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조금만 잘 되면 감사가 아니라 그만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왔던 그 아홉 명의 사람, 그 아홉 명의 사람의 그 시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시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돌아왔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느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평소는 교회 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걸레, 밀대 걸레를 가지고서 청소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넘치니까 마냥 그렇게 봉사하고도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정말로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신학교에 지나가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밀대를 잡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곁에서 한마디 이렇게 건넙니다. 당신 이제 신학교 다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아? 전도사한테 이런 청소일을 시켜도 되나?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또 때로는 한편으로 또 틀린 말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틀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교회 와서 평일에도 밀대를 잡고 청소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기쁜 마음이 가지고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집사님 저기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막 짜증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나한테 나는 신학교 다니면 학교 가면 전도사라 부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례하게.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전도사님하고 대접해 주면 막 그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당연함이 되는 걸 때 감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원망이 들어오고 극기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에 갑자기 적응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본인이 마음이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마음이 이와 같이 당연주의의 병에 드니까 나중에는 야 교회를 떠나야 될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다가 방황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세움받아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여 떨림이었는데 내가 어디든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홉 사람의 당연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틈타오를 때 여러분 어디 이 마음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장로와 장립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임직받을 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0: 어떻게 해서 이런 중직 맡깁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섬기리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큰 눈물을 닦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를 찾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의 시험에 들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그는 병고침을 받은 후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 유태인들에게도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나병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가족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인데 원래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이와 같이 영적 파산 상태를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당연함이 없고 겸손만 있으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심령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내 심령을 바닥에 이와 같이 엎드릴 때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은혜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마음에 도사린 이 당연함의 의식 무서운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걸어올 수 있던 모든 것이 당연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왔지만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믿음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내 삶의 조건만 따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껍데기 같은 사은품과 같은 거기에만 이와 같이 마음에 뺏기고 본질인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친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구원을 선포해준 주님은 오늘도 만남을 통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그 기쁨의 감사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만 당연한 뜻이 챙겨서 도망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감사함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육신의 즐거움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만 부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함과 영적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0: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올렸었는데 며칠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

내 삶이 항상 영적인 정상의 산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바울도 깊은 낙심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믿음은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메마른 날에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가 노래하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라모십의 찬양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영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찬양과 예수가 거느리시니 캔디 페르슨이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낙심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붙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전문적으로 보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모든 삶의 형편들까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살피면서 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감사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욱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삶이죠. 선생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이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를 이 복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삶, 소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었다는 것,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예, 그들은 사실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요. 또 훌륭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도 있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있으며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모른다 하여 그들이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착한가, 남을 위해 살았는가, 혹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가와 같은 우리 편에서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과 삶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 나누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정확하게 선행,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실상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사탄은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침투합니다. 이마에 나 사탄이요 이렇게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인 양,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인 양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마치 우리를 위하듯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부패하고 악한 욕망들을 자극하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역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사탄은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컴퓨터, TV,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문명의 이기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우리를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것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컴퓨터 때문에

만나는 악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결국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지적합니다. 2장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2장 8절도 볼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면 하나님에게도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런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2장 5절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2장 7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여 무언가 이익이 있고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줄 것이 있으니까요. 마땅히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니 구원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혹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행위로 보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삶,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죠?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었는데 선을 행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꺼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의존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이익이 어떻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얻

0: 얻게 하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모습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 앞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선한 일,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은 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남편 말, 아내 위해서 뭐 좋은 일 한 가지는 해줘야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에는 교인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속 역사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려 하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살피고 돌아보고 내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죄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통 죄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붙잡고자 하는지를 천천히 살피고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새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새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선한 일로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 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일주일이 지났네요. 찬양으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기쁜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베드로의 고백.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에 녹여져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내 일상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회복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찬양 베드로의 고백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아멘. 아가파오 워십의 목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네, 오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더 풍성해지는 시간, 홍사영의 찬양 공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베드로의 고백 올려드렸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릿지라고 하죠. 후렴 뒤에 나오는 부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물으실 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많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함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각자 은혜 받은 찬양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많이 나눠주세요. 오늘은 찬양으로 정말 많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청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또 말씀에 맞는 찬양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찬양은요. 네, 우리 1072번님께서 신청하셨던 찬양입니다. 오감완, 오찬완, 감사완료, 찬양완료 하시면서요. 파이팅 있게 실로암 한번 가시죠. 아, 이 실로암 찬양 파이팅 없을 수가 없죠. 군대에서 더 열광하는 찬양. 네, 오늘 또 행복한 금요일이잖아요. 파이팅 있는 찬양 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로암 찬양,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의 금요일 코너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네, 우리는 지금 서머 스페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네, 야구장에서 서머 스페셜 소개받아보긴 또 처음이네요. 네, 즐거우셨죠? 오늘 저희는 또 찬양 공방을 함께하는 날이라서요. 계속해서 찬양 공방 올려드리는데요. 시편 말씀이에요.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밤이잖아요. 저녁. 저녁에 여러분들과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또 되면 좋겠는데요. 다음 찬양 신청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8514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사명 듣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아멘. 이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에겐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죠. 각자 달란트도 다르고요. 일하시는 곳도 장소도 다 다른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8514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현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하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로 은혜 나누시고요. 또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두일 줄 믿는데요. 우리 극동 방송도 항상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있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 방송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24시간 순수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 방송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불신자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태신자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복되십니다. 극동방송도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방송사 되기 위해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또 꾸준한 사랑 부탁드려요. 네, 사명을 드는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우리 5215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동행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바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동행.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저녁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요, 홍사영의 찬양 공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도 많은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올려드리지 못한 찬양들 다음 주에 꼭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이후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으로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제 금요일이 마무리되고 주말이 돌아오죠. 이 주말 동안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또 금요일 예배 가시는 분들 가셔서 또 찬양 많이 부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온맘 다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지요.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역할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용량을 키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고요. 손발이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겠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구절을 떼서 자기 식으로 읽지 말고 문맥을 읽으라고 하지요. 전체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더 기쁘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황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찬양이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아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과 42절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세워집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확 바뀌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죠.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40일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모일 때 그 자주 모였던 그들의 이제 은신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에 함께 모였으면서 문을 꼭 닫아두고, 왜냐하면 예수님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혹시 붙잡히면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있듯이 자세를 낮추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사건, 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약 10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때가 딱 절기상 이제 사순절, 오순절 이 절기와 맞닿았는데 굉장한 일이 납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인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한꺼번에 침례 받는 사람이 3천명이나,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만이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헤아려도 3천명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 났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4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어떻게 됐죠? 예, 한꺼번에 3천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담대했죠. 옛날 우리가 알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뭐라 말하죠?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힘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예,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굉장한 에너지를 얻어서 그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이후로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 세우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제자 낳는 일이죠.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또 제자 낳고 영적 재생산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경계가 도시를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고 한 민족을 넘어서서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던 시절이지만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 가방 싸들고 이산 저산 이 나라 이 민족 사이를 건너다니면서 이 복음이 지난 2000년간 5대양 6대주 이 지구를 덮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또 저희는 또 침례교회니까 우리 침례교회 최초 선교사는 1889년에 캐나다에서 어떤 말콤 패닉 선교사가 와서 그 양반도 처음에 와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막 헛다리만 짚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학해서 목사가 되어서, 예. 근데 하필이면 거기 뭐 싱이라고 하는 그 엘라 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제 어린 소녀가 병을 일찍 죽으면서 아버지께 유언하기를 저한테 줄 유산 그거 가지고 선교회 만들어서 아버지 그 유산 복음 전하는데 써주세요. 그래서 엘라싱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신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선교사 후보생 중에서 폴링이라고 하는 신학생, 이게 목회자였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말콤 페니. 그래서 야 우리 선교회 만드는데 이 재정을 어디서 쓸까? 근데 페닉 선교사가 내가 사실 몇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했는데 또 한 명도 못하고 헛다리 짓다 왔는데 근데 거기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 조선에 보내줄 테니까 조선에 가는 선교사 하라고. 그래서 폴링이라고 하는 분하고 말콤 패닉 이런 분들이 다시 조선에 와서, 예, 그분들이 이제 최초의 교회는 또 그 강경의 그 언덕 이름이 죄송합니다.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예, 포물선 그 배가 군산 앞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서해로 들어오다가 거기 배가 딱 멈추면서 그 옥녀봉 그 언덕 위에 그 포목장사했던 박병석 집사님인가요? 우리, 그분이 이제 그 폴링 선교사님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첫 예배 드리면서 그게 우리 침례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막 전도해서, 예, 우리 포항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탄생하는 것, 세우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 하나됨을 이루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 영적인 동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먼저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나오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먼저 성령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우리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또 열두 제자들 외에 또 여성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충 한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짐에 가득하고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에어컨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했는데 바람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바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위로부터 오는데 이게 사실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퓨뉴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아, 네, 제가 맞춤법이 틀렸네요. 퓨뉴마라는 단어 이게 원래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거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람 소리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여러분들 사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예, 불꽃 같은 환상을 사람들이 봤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는 장면 그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크게 세 가지 나타나죠. 바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부어지고 여러분 불은 정결하게 하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자. 그 불꽃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막 뜨거웠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 배우는 게 어릴 때 배우면 진짜 언어를 잘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언어 배우려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게 어떤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 이건 정말 실제 언어였습니다. 이것들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안 되면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치유되면서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좀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아,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을게요. 오늘 도시락 두 개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성격상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제가 되게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의 길을 가면서 우리 또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저희 또 스승 목사님은 한 카리스마 하셨어요. 우리 최재성 성교사님 이제 지금 연세 많으셨어. 근데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영성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식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뭐 20일 금식씩, 뭐 30일 금식씩 하시고, 그때 젊었을 때는 정말 비쩍 많으셨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먹고 살 게 없는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막 금식 아니고는 돌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선 금식 많이 하시고, 하여튼 성경도 진짜 많이 읽으셨어요. 영성 운동 하시고. 목사님 제가 아주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안 내려오셔서 계속 책만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러 오셔요. 저는 목사님 신발끈을 못 풉니다. 저는 제가 새벽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영성운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교회 안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 그 간 경화였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낫는 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 그 낙원교회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교회 건축이 그 옛날에 삼성교회 다니셨던 장로님이죠. 김주호 장로님?

네.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 옛날 우리 낙원교회가 구름포 시장 안에서 처음에 있을 때 제가 이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개척교회 하나가 2층에 생겼잖아요.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잠시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헌금도 한번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이렇게 배가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암이셨어요. 그때 자궁암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그 낙원교회가 생각이 나서 어차피 된 거 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자.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하혈을 했는데 막 이렇게 피덩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그분이 목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가서 그냥 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건축할 때 그분이 와서 다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산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이름은 새생명교회. 네. 예루살렘 교회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네. 결국 우리 새생명 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 좀 놀란 것은,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교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제 친구 목사님 누가, 아, 교회 개척했는데 좀 성교비 좀 보내줄까? 아,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는 도움 받는 교회 안 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교회 되겠습니다. 물론 뒤돌아서서 간달렸죠. 주야. 우리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예배당 얻을 돈조차 없어서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 드리고, 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교회 건물이 필요했을 때 건물 얻을 때도, 에,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없고 저희 사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교회 사임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제가 구룡포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전세도 뭐 좀 있어야 구하잖아요. 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전사님이 살고 있는 사태, 명성강변. 저는 집을 구할 때 딴 거 안 봤어요. 큰 집만 봤어요. 왜냐하면 책을 놓아야 되는데 책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제 서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삿짐 센터에게 얘기해서 이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란 말을 안 했거든요. 이삿짐 센터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집은 목사님들 집보다 책이 더 많냐고.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넣을 수 있는 데에다가, 예, 집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우리 명성강변 4층. 우리 전생 고생 많이 하죠. 4층. 할렐루야. 네, 그 집 구할 때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우리 창섭 집사님이 제 동생이니까 창섭 집사님이 돈을 그때 몇천만 원을 좀 섬겨줬어요. 아직까지 안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태서, 그래서 그 전세나 사는 거라 비싸길래 에이 사버리자고 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 팔 뻔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더니 감사하게 우리 전사님이 잘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당 우리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로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사역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예, 이게 굉장히 신비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진짜 탁월한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전에 중국 가서 집회했을 때 그 성령 받으라 하니까 그 우리 중국 그 교회에서 그분이 번역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중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우리 이치호 성도님 아까 오셨던데. 오셨죠? 가셨나? 오셨죠?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이거 중국 한어로 이게 번역이 좀 어렵죠? 성령 받으라. 그죠? 찬양이 뭐냐면, 성령.

목사님, 이거 중국말로 번역 못해요. 이런 한국의 어감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이 성령 받으란 말이 현재형이면서 수동태면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지속해서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도록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령법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헬라 말 속에. 근데 우리말은 그 느낌이 그대로 와서 번역이잖아. 느낌 있잖아. 그죠?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태도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막 눌려 있었던 감정, 생각, 어떤 실패, 또 영적인 어떤 사단의 그 누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동력 안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쭉 주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 되게 하셔서 뭐를 했습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또 교제도 하고, 예,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예배 때 성찬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예,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훈훈한 에너지들을 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담당하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교회 모습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 2장 42절,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순전함, 예, 꾸밈 없는 투명한 관계, 가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줘도 흉이 되지 않고 받아주고, 우리 속사람에 있는 그 상처들, 연약함을 드러내도 아무에게도 흉이 되지 않는, 다 용납되고 품어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미가 나옵니다. 찬양했단 말이죠. 예,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목사님, 찬양 한 곡만 더 부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끔씩 찬양할 때 오늘 찬양 좀 기네, 이런 느낌이 들면 내가 좀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단 말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바로 이 능력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웠던 열두 사도도 그렇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바울인들 누구인들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

0: 연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 딴소리 안 하고 난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요. 심히 떨었다고. 여러분 뭐 바울이 대인 공포증 있었나? 뭐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 말쟁이들이잖아요. 철학자들, 지식인들 많잖아요. 바울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스스로 내가 말에는 졸한다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되게 탁월한 언변가는 아니었거든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 시력이 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꼰보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사역하기에는 좀 그렇다. 저래가지고 뭐 하겠노? 좀 그래도 한눈에 봐도 바울의 그 약점과 부족함이 확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점 감추시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앞자리에 서면 막 설교가 술술 나오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연약해요. 다만 우리 배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아냐. 근데 바울이 그때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이 망쳐졌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하게 탁월하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바울은 순교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자기 삶을 드리면서 자기 사역을 마치잖아요. 그 마지막 사역하는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들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바톤 터치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교회 교사들, 많은 사역자들 열심히 뛰어가다가 우리 행정적으로는 은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70에 다 은퇴입니다. 그러나 뭐 70뿐만 아니라 100살까지도 200살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계속 이 길을 이어가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함께로 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전국 팔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다들 바쁘실 겁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도 많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연합 수련회를 가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 네, 교회마다 다들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잘해주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교회 수련회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놀고 싶어 하죠. 자유는 참 좋은 거지만 질서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요. 그 자유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꼭 다독여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보내주시고요. 부모님들은 수련회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전도단의 예수 담기를 들으셨습니다. 뭐 제가 오래전이죠.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성경학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부모님 중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 우리 아이가 성경학교를 갔다 왔는데 뭐 별로 믿음이 자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많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은요 학교와 가정입니다. 어디서 신앙교육이 되어야 할까요?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구나.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대학교 진학을 하고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느냐? 이 아이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3 때 이 아이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셨는데 이 부부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 이제 고3이니까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다시 교회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항존 직분자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으로 살아가는데 자녀의 눈에 아버지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그 아이가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멀어지더니 결국 대학교 가면은 기숙사 가잖아요. 옆에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1년 동안 교회를.

안다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잘 안 지킵니다. 내 삶에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막상 내 자녀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나의 삶의 결이 들으셨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도 믿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해져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가난해져서 혹은 문제가 생겨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보다 부자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믿음이 좀 변질되거나 그렇게 헌신적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이런 복을 주시면 저는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막상 그 삶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마치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신앙과 멀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소원들 다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게 맞을까? 잘 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잘 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게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사람은 돈 앞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신앙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요, 정말 끝없는 갈등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문제고 안 받으면 불평과 불만이고요, 받으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에게 야 교회 생활은 대충 해도 돼,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요,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은 왜 교회 올까? 주일에도 그냥 나가서 열심히 돈 벌면 될 건데. 자녀의 신앙을 가로막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서 오신실 하신 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죠. 언약 그러면 좀 거창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긴밀한 관계가 되지는 않죠.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약속을 어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약속들, 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또 몰라요.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좀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성도들은 아예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다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아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넘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넘쳐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넘쳐났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과 경건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과 경건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에 그 거룩과 경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지, 그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요.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다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야지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그리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서를 따르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물불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에 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7장 나누고 있는데 이 7장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6절, 7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 족장시대로 나아갔다 하는 거죠. 이 그는 이 시기와 그 다음에 뭐 동기, 뭐 증오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로 또 그 사실을 이렇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뒤엎으시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실로 구약에 대한 성령의 해석인데요, 그것이 이 부분을 괄목할 만한 단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이 백성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르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모세가 내내 그들과 다투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람세스 2세가 압제자 바로라면 모세는 그 다음을 이을 바로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바로는 아들이 없어서 모세가 그 다음 대를 잇게 되었다, 또 이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또그 왕궁학교에서 뭐 리더십을 또뭐 왕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재질 교육들을 다 받았겠죠. 애굽 사람의 학술은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조차 인정해주는 학문, 학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쪽 사람들은 수학, 화학, 공학, 특별히 그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하늘을 연구하는 그 우주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학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이런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서 발견되는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색상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화학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태양까지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벌써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들은 고도의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이런 뭐 수학이라든가 화학, 공학, 건축학, 뭐 이런 우주과학, 이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걸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당대 세계 제1의 학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끔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그 시대의 학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낼 자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배움이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훈련을 시키시며 철저히 준비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계속되어지는 23절로 25절을 좀더 보고 나누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지금 당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신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로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모진 곳, 즉 사막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26절로 2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마 이때 모세가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봐요. 29절로 31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장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원했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었고 백성 또한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를 따를 수 없었고 그들은 저를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를 부르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로 34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거죠. 그들이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한 구세주를 세우셨던 것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졌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모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 타락한 성품을 지닌 부패한 인생들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한 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35절 봐보세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천사들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참 여러 군데인데 그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전반에 걸친 또 전반에 걸쳐서 천사들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모세에게 율법을 또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은 경우 천사들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을 시켜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때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와 달리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 다른 계시가 과거처럼 주어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36절로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참 여러분, 여기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서 불러내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불려낸 그 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에클레시아 곧 불러낸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불러낸 무리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여러 차례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세상에 어떤 죄들과 육신의 죄들을 개탄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여 그의 죄를 정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속에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이에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에 대해 깊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것이죠.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도록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거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여로와 앞에서 내어 쫓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46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시켜 하려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성전은 본래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야 할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0: 이제 47절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신 지도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안수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 시작하겠습니다.

작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팀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We Love의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Stephen Magwater와 Jason Claiborne이 함께한 Plant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출 땐, 그리고 어노인팅에 나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위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준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최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하나님 온맘으로 그리고 구연모에 주는 나의 봄이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 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성종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 놨다가 아유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 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 스페셜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서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정의 주 나의 평안 이두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 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화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적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이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질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족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살아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고 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서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그 길을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딱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 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0: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0: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1: 네.
0: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행키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바쳐서라도 승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1: 네, 잘 얘기를 안
0: 해주잖아요.
1: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양에선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1: 네.
0: 러시아에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들리잖아요.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보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3년만 나가면 집한 채는 세운다.
1: 네.
0: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1: 그렇죠.
0: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

0: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네.
0: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이
0: 네.
1: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0: 네.
1: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0: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1: 네.
0: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1: 그렇죠.
0: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15시간 일해라, 8시간 일해라. 그래도
0: 네.
1: 거기에 뭐, 그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0: 네.
1: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0: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1: 네.
0: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1: 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1: 네.
0: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1: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0: 네.
1: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 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0: 네.
1: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0: 네.
1: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쪽보단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쪽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 일학이 들으면

0: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번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더 알았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요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의 지반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0: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레졌어요. 하,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이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삐가 가방을 주운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0: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

0: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유중앙교회 김용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 힘,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0: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실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주보에도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지만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왜 증인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앞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아포, 숨겨져 있다. 칼립소, 드러내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거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전쟁에 져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더 연약해집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연약해져 있고, 여러분 그 괴리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 안에서 누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라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그 사랑의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얼굴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의 결말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바로 그 직전 12절, 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는 그 사랑장의 결말이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세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은 기다려주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정말 볼 때에 그의 눈빛, 그의 손짓,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전화를 통해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정말 그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알아가기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순간, 바로 이것이 사랑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삶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출 것이고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제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

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 살아내길 결단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네오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열등감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열등감에 걸려 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내 삶의 키워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거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을

0: 험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결국 상처 입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가 시작이 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학교를 자랑하고 재산을 말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개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원수는 아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모르드개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사람들 뒤에 서 있어야 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의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패보다 사명이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학벌을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건을 먼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셨고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조용한 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치료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내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사라지고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졌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울고 있는 작은 열등감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950번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100명,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나누어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빛,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저녁마다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을 비롯해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투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딧불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반딧불이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작고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큽니다. 또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냅니다. 알일 때도 애벌레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미약하지만 작은 빛.

빛을 냅니다. 성체가 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암컷 성체는 빛이 좀 약하고 수컷 성체의 빛은 훨씬 강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서로를 유혹할 때는 빛을 깜빡이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숲을 가득 수놓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지만 저마다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한 광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바라는 빛의 크기보다 빛을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령 잠시 꺼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 약한 빛일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 고등법원 분자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둑,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포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현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둑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유기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이가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이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시비, 데모드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팀의 투수가 잔 맥으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릴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어서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어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빵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가우서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이 놓고 앉아서 한 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피려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계 넣고 피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 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다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작곡이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 이거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도 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녀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 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팔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이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0: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호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다들 주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전 그동안 미루어뒀던 집 청소를 주말에 꼭 합니다.

먼저 집 청소를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둬요. 쾌쾌했던 집안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이 공기를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상쾌한 공기를 들일 수 있거든요. 비워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면서 시작한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저는 엄수빈입니다.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집 청소해야 하고요. 또 미뤄뒀던 집안일들 참 많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말이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요, 청소하고 나면 참 마음 시원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아마 정말 탁했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맛본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더 새로워지는 이번 주말, 또 더 상쾌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마음 시원해지는 찬양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나요? 또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나요? 찬양 많이 기다릴게요.

0: 공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한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요.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만 되면 생각나시는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주님의 마음 담아서요. 이번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고난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어려우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루를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가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배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봤지만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풍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잔잔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주말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Cristo sang. Amen, amen.
1: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들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구약의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약의 바울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해는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게 된 이때는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복역기간이 6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복역기간이 70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계산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은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세월에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는 기뻐한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내게 감동 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온전해지도록 거룩하여지도록 주님 선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때가 정말 중요한 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영국의 조지 물론 목사님은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들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제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걔는 공부를 잘했어요. 계속해서 학교를 옮길 때마다 1등을 했어요. 근데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백화여중을 간 거예요. 아빠, 1등하면 뭐 해주세요. 그래, 1등하면 해줄게. 아니, 시골에 동두천에 있다가 서울에 백화여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1등한다는 거 자기 친구들이 대개 다 의사고 변호사고 그 평창동 그쪽이니까 잘 살아요. 1등하면 뭐 해주시겠어요? 해주마. 정말 1등을 한 거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9장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제사가 모든 절기가 다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 시절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왜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주 감사절의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 억압을 당했습니다. 강제 노역이 시달립니다. 사나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념하여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그쳐요.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고요. 각종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천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삭을 수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 거예요. 마침 오늘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게 보리삭이에요. 이른비를 통해서 이제 가을철에 보리를 뿌렸습니다. 사월경에 보리삭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 우리 한번 시청각 기억을 하려고 뽑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이런 보리단이 이렇게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손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보리단. 뭐 보리나 밀 이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이제 높이 드세요. 높이 드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른비를 주셨습니다. 보리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리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리 이삭이 펴면 50일이 지나면 추수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대추수기예요. 그게 4월달쯤. 그래서 보리 이삭을 다 수확을 하고 밀 이삭을 수확을 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이 대추수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를 1년에 3번 고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여자는 안 해도 되네.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여자도 자녀들도 집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남자는 대표성의 원래 대표성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남자를 부르면 그 속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남자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1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나 내 자녀나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라. 그런데 여기 자녀들도 노비들까지도 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들도 고아와 가부들도 다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가정 전체가 드리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가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되 그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이 감사절을 지킬 때 기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감사의 물을 드릴 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찾아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서 그렇게 감사의 물을 드리면 더 좋습니다.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대로 하라. 힘대로 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게 되면 예물답지 못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제를 드렸습니다. 그 요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건강을 주셨네요. 가정을 주셨네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네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 2026년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임금 앞에 나갈 때는요, 이 신하들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법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물질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 오늘날에도 물질로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물질을 드려 감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물이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도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동기, 감사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즐거움이 동반된 감사, 마음속에서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 생겨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맥주 감사전,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한번 따라 칠칠절. 이게 천이삭이 피고 나면 칠칠절, 칠칠이 사십구, 사십구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대추수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일기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높이 받들어 하나님께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요. 칠칠절이요. 초칠절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점점 감사할 조건들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도 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마련하고 이 대에서 소음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토초대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 한번 따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이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 중에서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 말씀도 봅니다.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드리라는 것.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실하고 좋은 것을 가져다가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게 하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기에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어서 우리에게 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육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육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성경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름도 이루시고 겨울도 이루시는 분이요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0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요 축복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 최선을 다하는 감사, 기쁨을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덜 익은 가위 과일을 맛이 없는 과일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 과일도요 성숙해서 숙성이 되었을 때 가장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그때 먹어야 영양가도 있고요 탈도 나지 않아요. 최고의 맛도 내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말씀하는 것.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익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덜 익은 것이나 쭉쟁이 같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익은 것,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요.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게 내게 복이 되는데 감사한 생각, 감사한 말, 감사하는 행동,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그는 빈털털이 인생이에요. 율법 교사를 포기했고요. 결혼도 포기했고요. 성공도 포기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예요. 늙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보세요.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과 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저들이 감사했지만 저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성실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그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진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 표현입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으로 행동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성난 짐승을 보세요. 일그러지고 사납습니다. 눈빛이 무서워요. 사람 역시 성질이 나면 그 사람 무섭습니다. 일그러지고 눈빛이 무서워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순해지는 것. 두 번째, 분위기가 좋아진다.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좋아진다. 언젠가 어느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현관 빗마다 벽보가 난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몰아내자, 깨부수자, 타도하라, 물러가라, 쟁취하라, 붉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다른 회사를 가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쓴 벽걸이가 여기저기 사파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오너가, 경영진이, 그리고 일하는 그 근로자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장은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생활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없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없게 하시네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여러분 자꾸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13절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것. 예배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바닷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한 단어 카 솔로부터 월 소란 한 단어 속에 포함시킨 것.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는 소망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 추구합니다만 권력자가 되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오히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들도 그리 좋은 소망이 못 됩니다. 내 남편도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 내 아내가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고요. 나를 다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나를 떠나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예수를 바라본 감사가 생기는 것.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성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가 짜증나게 하고요. 경제가 악화되고요. 이 고환율 155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1560원, 1600원이 되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IMF가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하늘 일이 잘 안 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에게 빚이 많고 우리 가계 빚이 15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국가의 빚이. 가계비, 기업의 빚까지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어찌 감당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많이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잖아.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의 말을 쏟으며 수천 수만 가지 감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0: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줘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소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를 거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제 농경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강수량이 1000mm가 넘으면 벼농사를 짓고 1000mm가 안 되면 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1000mm 이하가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여서 종자를, 농작을 밀이나 보리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럽 이런 데 가보면 벼농사는 별로 없고 다 이제 주로 이제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한창 추수기이더라고요, 보니까. 남부는 벌써 끝냈고요. 중부, 이렇게 세로로 된 나라들을 보면 중부는 이제 끝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북쪽은 아마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부터 5월까지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니까 맥추감사절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성경 배경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1년 중 최고의 최다의 추수는 보리 추수입니다. 우리는 벼농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1년 연중에 가장 큰 성대한 감사의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세로로 길게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러니까 7주 동안 그 지역별로 이렇게, 당연히 남쪽이 먼저, 제주도를, 우리나라, 제주도가 제일 먼저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북쪽까지 이렇게 가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보리 추수를 다 하려면 대략 남쪽부터 북쪽까지 7주가 걸리고 모든 추수를 끝마치는 그 7주가 지나고 나면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주를 셀지니 하면서 7주 동안 맥추 추수를 거두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배경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영원한 소유에 대해서, 영원한 소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월 잘 보냈습니다. 항상 그 이렇게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쉴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월을 잘 다녀왔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 가서 작년엔 11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1일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21일 동안 고향집에 있었는데요. 그 고향을 다녀올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원천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물론 성경이죠.